0: 베이징킨 차가 아랍 차가
1: 푸시나 몽골 아르조 하라
0: 호든베링 아라조
2: 봉레 아라조
0: 실링거링 아라조
3: 올라하딩 아라조
4: 옴늦거틀싱 아라조
5: 뱅간 아라조

0: 비자디 도샤난 호옌도 바왕돌 무둘르기노 이소도 옌도 치린텐데링 가르케 치르긴데 호테브 장준르 테네놈 문에 부드지르스네 수르 토아르젠 은우들 헐까는 글랜신 호그나다 호린도도 그저에나 해먹 깨우베 허이르명은 계륵 살이가가도 뺀대줄이 베란 뺄단 기르긴 놈은 시다 바스날 해산도이 알까지 자자나 깔아뜨겠니다 기륵 장준의 돛 켈룸박 장준의 눈데 이런데 은우들하고 흔히 가르치는 그 흐블덧으로 멋지 어다 피엘이 솔롱아하 얍 구셔라 나와 들벌이 피엘이 솔롱다 우문 아리붕 모르브네 관에 갓길 다스려 호스테 손쇼 아이 켈룽교지 않다 쪼따우다 뭐가 훈마 화라타테 응리한 두룩이 단들 야 후처럼 길이 설렁에 이래 흐르고 이미 뭐야 그리 흘러왜 토랑해질 호흡인가지지 토가 아뜨지 길건 덕성하거든 운듯 나사나나 귀가 들려 음문월신 장존의 월대기 돌려요 덕근덕스 전루 들어가 봐라 하라 누진글래 길이 설렁 같다고 할까란 훅 우리의 날라가 시렛해오나 또 알았지는 호빙 너희 우랍든 원생장전 은우들치 우흑한 원생지를 봤다 어떠 허친 발을 따도 원흑친 원생지를 치 양은 어째로 우흑에 미쳐 이게 워낙 흘리고 있는지 치르다고 치 이든 치르기 치 우스럭친 어근 치 우흑이 성사도 오나 났삼 뭐 우는 손들과 딱딱 그때 뭐 체매받 울외 바왕의 설제가 장군의 눈 다들 들려 뭉쳐져 어떻게 다 대리 설렁 하드그지 이너제 해돌린 장군 아무 사나가란 붙기 절차 신이 어버야고 늘어나 그 찔렌치는 호빙 그일제 호연저 바왕 육국은 비무나 호빙 그뜩 다시는 장군 신이 어버야고 늘어나 그 찔렌치는 기회리 설렁 그 조이 몽은 젤 너네는 훌륭내리 길것 동물이 뜻대지 얘기 졸래 잡은 데레가 바라 덕틀라 돌아 들긴 너의 소소 사부르 입을 젤래 했대이소 후이 호빙이 뚝딱다 나쁘지 줄에 들긴 너의 소소 아이원의 뜰도 아가다 여령으로 흑군이 깊다는 젠젤에소 후이 우후베라 떠오르는 덧는 것 같지 화이트 사람같이 네 타다나다 네미 힘들죠 깔바뜨리죠 호빙 독수 귀들 한다 독수 절 홀리고 읍등은 우연치죠 한탄대에서가 서치가 알겠지 물뚫들린지 민초척지 너글 무드를 누가 했더라 왜 약간 땜소라 악내지 기회리 둘마 팀 다스려 혼인벨 꿀째뜨린지 서덕도 없진들 워낙 흘러매려 뛰어들거냐 자산은 꽃뚱잔 내게 찌르기 일개가 다르지 이 쪼록이 다르지 제디기 우리가 니 덕틀라 들뜰레신 어휴 호빙장군 훈은절로 후립을 따르다도 우후벤 니 누르기지 길이 돌룩게 허입을 앗 털 앗 끊은 주석 이러려 나르기지 가다 깔른 너또 가싸나 벗어라 깔찔 돈벌 깔 까르마리 무대제헨 호주로 후르르 달래 훈도 집사가 하려가 들래 호가는 덜도 후레 타다 넣어주고 배질 허이 그주 세진 너 아르다기 누워시 그것 해놈은 니기 해먼 발라주 구찌가 아래가 두둥 허이래 뺀트 깨고 뺀들는 것도 아낀단 아울장아 딜린 옷 늑들은 애들 무장때 두르가 많지 집사는 더 행할다 퇴선 개척 토스라 눈천 폐하가 으륵선 개척 으륵서로 버텨지 문양대 아름다운 우스가지 휘디도가 뺏살을 뺏간
1: Хуарингян гоон хойёрэ до найнло да турат ада ял хэвэлэс хой.
0: Дэрт палэрхит паргунжугуни баластарэгэн карнал хо тэлб тэлб очичхтын юмдэ. Кэли толлун хусэнтэ толла төрөдэрлэт. Томэр уистэ келу чанги бэр валла төвдэгнэ чаг. Сахкэтл дарнара. Ариндал таратэтэн итнүйтэ чиузу ибэни сохтати табатор.
1: Тошанан тарасо халле. Гор хэндуду. Гор хэндэ чур тасэтэ хүлэ жалэ хүлэ болле сой.
0: Магутони гарч хоос гэж төчүлгийг гойдад хүлэн жолоо хүндрэ хүрбэл тарнараан боркон
1: бороо санаа нөй борол жараа чирэг жугаан тухталээ.

거우병왕 리빙 올리기 효글라겟 별 돌아내 깨질 바르다 듣던 장조를 나리간 좀 다들 절듯 빼히는 바라 하루 주저 저것을 알아볼롯 어머 나르벙고르벙원에 뒤에서 내 도로건 비짐이 나디 우리 그것에 다 묵들어내 얘만 가려워이 뭔 녹에게 너갈 달려나 바른 달들어서 넣고 헛끈 원디 그것 귀좋았어 잘하들라 하하 고핑왕 고핑왕 지문 옷들이 문 녹인 흘리도 아시나 비옥스레 솔러시 부연 흐리거이모 어브러 녹게 모시와이 어브러 놈은 하하근 옷들이 시원 문 녹게 야구나세로 올리마이 시워르붓 돌아란 부연 와이 흐리거그붓 돌아란 나 하하그지 도아간 시대도 그렇게 말로 왜? 바라 하나도 등걸량 왜 바로 원득을 농시 호모나 가우비행왕 아구로신 너이 될그 여기 무뜩 돌다 너이 기획은 갔으나 범벅이겠라 너이 햄시 등 행그지도 그러고 헉끈

실력된 일을 허종셔 처진 덧대라니 바일릭 부근 우리 그우들이네 아름다기들 우주왕 나로때 조불제가 니고이 버스와르가르헤블로지 벨톨라힌그 조이 버터도이 수닝우틀 원통네르베니 양산 워시노 군너비 웅르 우리 제가드 그 얼스네 수울러 어버린 부여라는 허종샤 빵왕 양왕 더우더 궁청도의 얼지르 벌티극스는 오체리에가 느긋느끄러 황의 드셨는 못둘 결례소이 고얀 조바스 바일랏 자 호미시르륵돌이 싸긴받다기 니또이 조이비에나 야다빠 들어볼니 우드리 누날 만테케인 위수도 어머 어때겠들 짧은 눈벌로 찍는 도그랏 티에리 들렁 테네들은 간듯 구로 들듯이 포텔레브지엔소

동네. 떡신소리에게 만들어 떡다 탔다는 그 들래오이. 우디제 뜰리 돌랑게지로이 돌란디르제 훌끈 자찬 후추렛갈래 호비흘젠 송랑 흐셔그 주변아 송송애들미제트그나 그거대축제 Olha, olha, olha.

실력된 일은 허종서 처진 덧대라니 바인 부분 우리 그들이네 아름다기들 어찌왕 나로 때 조불제가 니고이 버스와르가 해블로지 벨톨라 힌그 조이 버터도이 수닝우틀 원통은열이 베니 양산 워시노 군너비 웅르 우리 제가들 그 얼스네 수를 어버린 부여는 허종샤 방왕 양왕 더우더 궁청도의 얼지로 벌티벅스는 오체리에간 늑늑거려 황의 드셨는 못둘 겔레소이 고얀 조바스 바일랏 자 호미시르륵돌이 싸긴받다기 니들 조이비에나 야나빠 들어볼니 우들이 누날 만대케인 위수도 어머 어때겠들 짧은 둔벌로 찍는 도그랏 티엘이 들렁 테네들은 간듯 구로 들듯 포텔버지엔